0: 요새 뭐 있어 너?
1: 아, 저도 토요일이니.
2: 지드코이.
3: 어그그. 아루 교선도다지와 코코카라 토르 케이가요 오네스마스.
0: 와가다 사가레.
2: 오이 고도. 오이데.
4: 그래. 마시다 기강청와 사기 대화 기대. 교선도의 중요한 간부.